0: 약세 서시 장모디 주륙제 승인아 겹제 지방 삼도의 무채 따와 뵙수고 넘불 따다 내갑과 내난 가지 주고 넘이나 돌 장아 넘불 따 장아 따다 주족 제림 바치나 난도 넘불 이제 따 장가 제림 바치나 돈업 수제 다원 건바 랑카시 제림 넘불 이제 고르대쇼 돌랑이나 제슈 삼노 돈제 니비치티 단 한 개 나가 기내시다 임불 다와 돈부 내가 노래 신도 돈을 끄승 다와 돈박 세스지도고 내가 세스칼리 김불 돈고바 캔드미시시 럼림 플랑크로 니스코토야 또 슈다체 왕감야 주든불 신데다 다닝 남긴 디저트 내준 제스티 교르시라데 교놈불 다 교르시 지난 그 고다 김전스기남 이주고 다 다닝 럼림 치 다와 세탕 메네 가시기남 갑제 삼동 림치 다원 건바 게시페도 이남 우주코 세가 다 되셔서 군설림 교이야 강연아 정말 쉬 삼노 이제보다 나다 다원 건바 럼림닝 갑제 삼동 림치 그 제림 바짓 코 무죽되나 소인은 다 장크 제림 바짓 가이가 노놈 이지말 고림대야 시도는 답 되셔라 막니 삼들 이제봉에요 저 나다 제 장크 갑제 삼동 림치 그 최적 제림 바짓 나다 가이가 노놈 노놈 이지코 한계랑에요 저다 군설림 마 이어서라마 건조들지 컴시아 세크리시아말 장자리마 두지대가 된다고 매기줄라
1: 오투치라 당원우딩가 싱게 미만한게 감보시에 낙다지 당원군박 섭시에 참리뜻이 들리는 감상이 슈도 다 다니 접제 삼도림부치 무일림부가 폐비아직 송제 라단림부 마보디 야나도 인부 다우자부 다득갑수바바 접제 삼도림부치 초 장군부가 최송육 지진바 시장다 겨진부 우야인부 우자부 Tak jadi samlo rumputi, tadi mungkin tahu engkau pihak sering cipta mal, memang hanya nasi cuaca di suhu cuti. Tak benda dumbak si, nasi yang ada jadi samlo rumputi, silakan tahu dumbak jadi ciri rumputi tu bi, tapi mana hanya mampu di pihak ayah pihak suhu ya, izik jangan dengan suhu sumbul, iziku benda dumbak si sumbli yang kujar sumbu tu di jadi samlo rumputi, kongsi hanya imbul, iziku. Bodan dumbak se roche jebje samdo rinpoche choosi da deden seja mima lanje nasya da jamya arabazan na di muzugu china uya zay na uyanbur da izigu bodan dumbak se nis get dugu ji guja blingo do di yundan shijime gati uya suje uzugma zay na dumbur izigu bodan dumbak se chide che da jebje samdo rinpoche kunga suye na yuk yinbur izigu bodan dumbak se jingne jiksum jibli da jibli doje nai 你没有了 우자부 채집리 야 이즉 채질량 무지바지 접제선도 정부지 초시다 나다 연대 시진백 끝이 무지에 예나육야 이제고 버드등박 채 지그로체 접제선도 정부지 초시다 미마 랭진나샤 세왕 끝인세나육 힘불 이제고 버드등박 채 지니스체 접제선도 정부지 초 궁여수에나육 우야 힘불 우자보다 장트림치지 Selagma pisuji yugni cujuk sebagian juga kampodi sering ujung lagi imbolasar.
0: Lepas lama konjuror si kamsi, tak jangk kerja samdor mesti sering baca kaya nonam. Iji kota tapi oso bocega ya ya madinang. Tapi ngata oso de bocega badi kini mungkin laro tu. Iji aku de seti sesiu ngatang jahar setengah ya na. Tapi macam tarik cibli cema kerja tu mana? Utleko tarik cibli ceh kerja samdor mesti bombilah kata nak jeling gombakel. Yang apa tu? Cora jangk. Kenapa cening jangko benar tapi ponkal langgeng cening banjat ka langgeng dah gaya cukup orang pergi sih. Jika tak jangko jadi macam nang tarik cilen cukup cini sih kungai soya. Tarik cipki sur tak jang jadi macam nang kosoya. Tanara jambe jangko arabatan orang nang. Iji kau tarik ciri sur kosoya dah. Yang dah jijul mak cini lungen tau le. Itnang ya dah desi le pelang sibung kau tadi nukshon. Tarik cipki sur kosoya dah desi le pelang lagi berjaga. Dah desi tarik kali ti imbul. Tarik kali dua sah ni memang orang. Tarik kali dua je syukta sebang kami ya. Jang jadi mati tu ni memang. Jadi ajak syukta ngan awak zat awam korban jadi nombor. Ija kita rumusnya pepeng leh na. Tomer kesat tahu tuh pun dengan. Jika dah lamrim awam korban kosu tuh nombor. Tanding kena macam sarap pepeng nombor. Tapi kena macam tanding sungguh nada nombor. Ija kita so dia ni sih kalau asyik ngaji na. Awam korban ko lamrim je. Lamrim tu saja ya na. Tawa tuh pun ko sesi tu ko tol kosu tu nombor. 이제보다 다닝 다운 건받고 다 럼름제 새끼 두제 탈음된다 수해야 되나 녹천 이제보다 다운 건받고 다닝 럼름 그 제림 마시는 가야게 노놈 이제보다 너무 이슈라
2: 나슬라 다나다치 룬틴 레군코 사리 나인불 이제고속 차례 나가 용소시에 참제 뜻이 들린 이슈르교 이제고 메뉴 다도 좀 미망하니 Radio Center.

0: 나니 용서시 참리제시들이니 쇼규 남중순시 나육지 다 도메트킥스 나눔신들 나니 나 고주고수 경쟁사에서가 아니 지세시 남비니들 나 고주고수 신인이나 다스 기원성을 미친 표야 샹아쇼 우능물 이직수 표벽세 이질리 땐냐 직다 남중순시 나 주고수 경쟁지도의 인물이니 쇼규 이직구 남중야느다 세 집계 지도국들 개동구동아 덤비 아둠신들 다닌다 섬노림식 소재 넣을 때냐 지게 직방수마 되고서 중생외에 달대 인물이니 쇼교
1: 렛 원바고 남림 세당지 침대가야슈나 경학세당야슈나 꽃렉 다리 칼리깃 칼리뚜루니 칼리찌제니마
0: 룬
1: 이제 월세가야나 다오둔바고 세스
0: 질렘
1: 주고
0: 지니스
1: 질렘니 주고제 남림중생당 이집다리 지니스제
0: 그것은
1: 고박고 다 슈블렉 다릭 블릭톨 다운보다 세린 마지남 고소이기부 이제보다 어서 갭제 삼동 르무체고 다운 건바 세린 마지남 플랑 카당베노 고노남 이제보다 르무체에서 숭체제베나 다 지지코나 이기남 이제보로서 알아보 권제도시 컴세말 은베야다 나오메 이슈라
2: 보트시나 다 다닌다 갭제 삼동 르무체 미니무가 집중남구나 답뜨이야 다운간데 남길라제 공부시 지대 수대 휴송어도야 집제 삼도 정부 체제 다운 공부가 폐비야 아니 거절만 되고야 시제 삼보 토보 넘버 우자부 다 버대 등박 제 집제치 장 말이야 다운 공부가 집중한 등불 다 이제 진대제수 있네 진대제박 대리 숨주 소직 관리 지대 모도래디 니 오늘 집제 삼도 정부 체 다운 공부가 집중한 유경불 우직 휴제 버대 등박 다체 지두구 관리 니시네이 구자 숨적은디 접제선도 름부지에 공예수나 유경부 다 친다가 말 슈수이네 친다 군박 때리티 네이 숨 오직 구자 숨치디 접제선도 름부지에 공예수나 유경부 다 이즉 슈지에 수제 우지치디 친다 구박 때리 블릭토 때리 겟바루디 랑 랭잉오도디 접제선도 름부지에 다 퉁룩라면 내죽 수제 우직 막 그린세나 유경부 다 부식 툴 슈수이네 본다 등박 니시에 숨먹들 다니시 접제 삼도 정부지 구세된 유킹도 다가 나신지 지진 초주 지직도가 아다시 대주디게 푸드무 무자보다 진다고 말 수 있나 진다고 막 때리 도모도래 디크리도 무지 아다 대주니 지마바 이제 그린 산나 유킹도 다이제 슈지 접제 삼도 정부지 초다 구자 숨조건디 접제 삼도 정부지 공할 수 있나 유캬 진다 지수 있나 진다 구박 때리 지 지대 진내 무지 구자 숨지대 접제 삼도 정부지 공할 수 있나 유캬 이제 슈지 답접제선 도정부지 다운간데 남별하적말 피부치디 본다 제박 세네제 그리도 이정나다 친가슈수이나 친다구박대리 직숨지 우승만 피등부 우자부 답접제선 도정부지 차선우이나 아담 메인정부가 답동력기스 폐비야 아담 답명부 미만하시 왕치 루승기 맹아들자 무디 나동부 우자부 접제선 도정부지 차선우이나 국로토 운동대 피부놈 신하예당하다 메인정부가 야세 폐비야 생각하시 최송유킹부, 명화송유킹부, 대장은 어디 우든데 끓인 쟤나도 우자부, 땅하다, 디뎀, 명분만한 가보시, 땅하다, 집제선도림부지 차선우이나, 즉, 나댕이기 시자, 기원 섬진비켜봐, 남아 기부담바 섬진비켜봐, 다 나진다, 기원 넘버다바 섬진비켜봐, 우든데임, 우자부, 나다, 남아 수지슈유킹부, 시제제유킹부, 다 나지, 숭, 퇴유킹부, 우자 대장은 어디 깨부상부기 힘부, 우자부, 깨부상부치디, 나다시, 하고순이, 무슨 녹토야 이제 가마디 수제가 제조물이 우즈말 세다닝 여우시도 우자부 미만한게 가마디 오도 제베니 시주킨 다제 수제 값제 다데 남용 수제제 도전하시 우즈말 옵제인하시 우즈말 시시 라토림바 나무 이자부 남용 수제 값제에다 민국 공세인부 다나진 수제 값제에다 수제 디제 가버디 다

0: ngandhe nambe la je gondok to ya jik godi shidum bu is modo ya ta chepje samdo rim bu jik kanje yim bu wang yim bu is kap je ta mima lenje na che shela yim bu ta na jin su je kap je su jin yim bu je se yim bu ka bo di ta mong ngandhe nambe la je gondok to godi shidum nam bu uja bu mima lenje ka ma si ozo su je ka chepje nye uzo ma rego shi juk ti yin za we chen de ta ngata mima Gambushin, Lidin, the Jamunudin, Nomshin, Lidin, Chejung, Sia, Zik, Ki Chejung, Sia, the Kamadi Usmar, Chejungari Usmar, Showing Music, a Sera Shudula.
1: So, Jabjay Samurimichi, Kumchi, the Tusipin, Susakatanganil.
0: Olesla, the Jabjay Samurimuchik, Sunche, Kuja, Plan Lengimototi, Suna de Mere, Laji Tusichi de Marshuzu in the Plantiji, Sotun Tia, Yimbu, Tajabu Sotun Chidi, Namjinda, to Lulamin, Sunche Chidi. 남이 주제 기니 피자토야 주제 진이 피자던 거디 위에 수제 그린세나 유김부 이제고 능긴 플랜 랭에시디 두제 다가라 뿐이나야 이제고 보다 둥박 니 개체 접제 상도를 무지제 땡주 부유 김부 다나시 접제 상도를 무지세 세운 그린세나 유 무지 두제치디 지다 주제 기대토야 고중난 정부 주제 기대토 주 기니 피자 바두티 접제 상도를 무지 초지 주자 나 유김부 이제 수에 기니 피자 두제 다왕 너무 지티 이거 말자 나유기야 이제 대중이 봐 신바신데 예 나유기입니다.
1: 그래서 고지 쇼다 제대로 못 내오래.
0: 다 고지 쇼치에다 수제 닝다 왕이 뭐 이제 지름 세디 무는 분 신년에 접제 상도를 붙이다 고로 토 피비야 다 수제 다 윤티 대장 무는 나유치 공유 대장 무는 라디 이메 올라 우자보다 수제 치디 두제디 대장 무는 림프 야 무는 림불 우자보 미만한 진나시다 두제제 대장 무는 이제 고막함이 무는 거 의자도 미만한 옛날이 이제 소재 값이 가만히 빚지고 정말 저거 해야 되나
1: 올라리스 제림다 쇼블에 가리블리 더 고소야 세제 놀라미치 코마르 비나가 계신 게 비안나 그래서 이겐 아니시가 오셨으나 나 럼른 말랑님 고소쇼게 노베나 뜻을 깨니라
2: 다 더워든 벅럼은 숨치치 뜻치치 말디슈나 보다 둔벅 세 지름돌 럼른 숨치치 고소 나가님불 다 치대지나 28 August 각도를 지구로 치다 아가스 각드릭 클리두고 이제에다 나오는 주제 다가랑 주제 도욱 돌고 주야 주제 지대게 된불은 소재 나인불 이제게 지대 돌 당보 된바 즉시 라시 육 뒤서치 진불 주제 당복 돌대 주제 순바 된바 그럼 소재지 나인불 이제 닌 순부치 베다 둔박 세 지니스카 치다 지네 아가스 각드릭 클리지 이제 나오는
1: 저가 이신고록 체망치치 말 미모나시 고가 부인하여 용불 이제 두서치 수제 두욱돌 고수나 용불 니슈르교 그래서 이제 뭐 갑제 잠도를 무채고 다 장어 최적 세림지 개석노남 이직다 더운 건바 초기십이 죽게남 더운 건바 블랑카 담비는 고노남 근데 비나 비나 지코나이기남 이주고 제가 다 도서 남아 군제들 제 컴세 말 다신기범 세신남 이직단 슈타 제메티 슈나 나탕 같이 나데노 에는 나탕다 콘바이나 슝고튼 제고라이나 가제직다 미마우티 좀번에 슈타식 삼케마 캬이사이 야 조부치 도노조 즉 의무이나 균에티 디글라물라데 미나다 같이 이나 대가데 낭돌신들에다 조부 미치베니 사이케데제 야트네네 담체 조저라 뒤고베니메나 콘바디나 에 낭돌 조고메나 슝 제림지나 에 낭돌신들에 슈다니 벌레지 소포제던 자미세미나 세이 두 야코소든 라딩하다 삐고트 넘버 야니시 코라 라우츠토가 미모나 시티 소포니오든 미식 돈다가 미모나 정말 레고디 넘어 이슈라
2: 나슬라 다우즈 장대 야이 구치 대차 문화당 기에 텐디 님이 우리

0: Chikatang Angan kopa imur sega chikichi konbinega waya atunya gedur konbipitka doji inna waya bamshukim sega waya kramdunya gedur itmani manang bingi minana shiyongso shiyurgyu kutun kamzam siyotna ye bamshukina badam kopa inna angan kopa inna shinu kopa inna itna kiyar shiya shi charuk shiyuchi soso rangrangni tui jolaga tui pitka mina umda lakulu khatme kaptong maakti nyugunu minyan shiyichik Tandanya, potpenny, sure you. Each menu, Tatozo, Lumrim Sunche Imbur, captures some Lumrim Chick Sunche Imbur, Plang Yordi to Che Taconba number. Each of Mimang Lanyan and Chikutska, Chapsang Nayukuchi, each Tandandia, Nangbeny, sure, capture it, Chapsang Nami, Chickmina also, Sumotundi, Chapsang Nami, Chenu, no Midnanchika, Chapsang, Pikit, Itna, Itnanchika, Pia, Nangbeny, sure, singing in the Gondu Capchika. 강중마중 용소시 잡상낭 이직 수지 그룹을 시시 되는 로무노 시 잡상 시 임피기 시 용소 내미야 지게 남일라 자치 로무 이만이 지만낭 배 잡상낭의 주인으로 이제 지금 이제 민지 표야 잡상님 피기 되지 낭배 이제 나디 모셔오고 있던 미창마 위도 라소라는 직 대미나오가 건도 가가 직접하는 것이 이러는 지지 샤가 그야 지금이나 용소 첩성남의
1: Lamrim Nai Sedim Gai Gai Nona Mishikor, second Nesu Nambi, Italian Negashi to Shinishu. Tusina, Tusina, Tusina. Sanjana Zidata, Dundik Lirim Kunsilka, Daniel Lok, Pedaudun Bak, Tongun Bak, Lower Lamrim Sunchi.

이제 힘들까 시든 것이 있으면 또 인불 노벌 공지 조치의 숨지 내린 브라디식 성기 이제 미십니까 디앙덱스마 가시 있으면 또 인불 노벌 공지 조치의 숨니까 아니면 갈리지지 내린 메리바트가 비임실이 지혜원이 랍절강 랍절부민 조이시 정로주 시 나션 목도 사마스키 아워샥다 내국국 동시에 있으면 또 인불 노벌 공지 조치의 숨니까 아니면 클리직 솜치 리림 나리 상기사 나사 이제 나다 필름 잉글리시 윙리시가 아미트 레디스 니로 삼아서 나사 이제 쇼치 필름 디얼 진디기가 자슬린 로얄 닝 아미트 레디 시 니로 삼아서 나사 이제 쇼치 필름 잡다케 잔가 니디 모한 시 니로 삼아서 나사 이 쇼치 필름 로디라가 모나리 타쿠스 니로 삼아서 나사

미점 맵기도 할 겨지라는 퀄리티 미저 저디니 겨블리지니스가 현재나실 우스리림소 룸진가 따왕시동불 현재에서만도 딕초제 그러니까 그리고니 탄이나다 시든디름 직고서들 대시 우스리림아 동건박 움제 기롱 참부스남 시 크리스도노 균적 순반인 마약조가 써나서